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 입소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TBS 교통정보 9시를 넘어서면서 서울시내에도 정체 구간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여의도권에서 진행됐던 쉬엄쉬엄 모닝 행사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포대교 여의도 방면의 통제도 모두 풀린 상태입니다. 간선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이제는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램프 쪽으로 움직임 둔해졌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도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곡램프 지날 때나 묵동나들목에서 신내나들목 지날 때 이렇게 짧은 구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은 중랑교 부근 3차로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장안교 부근부터 속도 줄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나들목에서 옥산분기점 쪽으로 밀리는데 청주휴게소 부근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도 대관령 5터널 부근 갓길에 버스가 고장나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026년 07월 12일 11시 00분 강원 강릉 평지, 경기 광주, 경남 함양 중부, 거창 남부, 경북 상주, 대전, 전북 포창, 완주, 익산, 정읍, 충남 공주, 논산, 서천, 보령 도서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어,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오늘도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낮 시간대에는 논과 밭, 공사장 등의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수시로 충분히 물을 섭취하는 등 폭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알려드렸고요. 반면 제주 지역에는 어제부터 강풍특보가 계속되면서 지금 제주공항에서 무더기로 결항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로 가시거나 제주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비행기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 이미 만차입니다. 이 때문에 강남터미널 고개차도 잠수교 쪽으로 진입로를 막아둔 상태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서울 시내 한강공원 중에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이 이미 만차입니다. 이 때문에 강남터미널 고가차도 반포대교 방면 잠수교 쪽 진입로를 막았기 때문에 정체가 심해졌고요. 올림픽대로 반포 한강공원 쪽 진출로도 막혀있다 보니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한남대교 지나면서부터 맨 끝차로의 줄이 아주 긴 상태입니다. 천호대교는 천호동 쪽으로 다리 건너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천호대교 남단 조금 못가 3차로에서 공사하고 있고요. 한산하던 고속도로에도 정체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은 강촌 부근 1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도 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휴게소 부근부터 독립기념관 쪽으로, 다시 만남의 광장에서 반포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당진대전간고속도로 당진방향 예산휴게소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0: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스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현재 서울 기온이 33.5도입니다. 오늘도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반면 제주 지역은 어제부터 강풍특보가 발효돼서 제주공항에서 무더기로 결항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주로 가시거나 제주에서 출발을 하신다면 비행기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동부한산도로 의정부 방면 군작에서 이화교 쪽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화교 조금목과 1차로에서 공사하기 때문이고요. 올림픽대로도 영동대교에서 반포까지 밀리는데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화단 정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부에서 진부 2터널 지날 때나 면원에서 둔내터널 쪽으로 정체 구간 조금 더 늘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0: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체감 온도가 29도에서 3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약자분들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 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시내 반포대로 강남터미널구가 북측에서 잠수교 남단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한강공원 주차장 만차로 인해서 잠수교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공원 일대로 현재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날씨가 매우 더운 만큼 무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 남단 조금 지난 지점 가로수가 옆으로 넘어져 있어서 4차로 쪽 지나는 차량들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의 겁니다. 인간이 고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보다 1시간 더, 하루 5시간씩은 무조건 쉬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연구한 내용인데, 진짜로 일을 잘하려면요, 몰입 시간에 1.25배에 해당하는 휴식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일주일에 닷새 일하고 딱 이틀만 쉰다는 게 괜히 억울해지는데요. 그래도 양보단 질이라지 않습니까? 휴식은 일이 안 될 때 멈추는 게 아니고 일이 잘 될 때 다시 멈춰서 쉬는 거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쉴 준비하셨습니까? 7월 10일 일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박우철이 부릅니다. 연목

소설가, 음악가, 과학자, 역사적으로 큰 성과를 냈던 사람들을 보면요. 잘 쉬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휴식은 일의 반대 개념이 아니고 일의 동반자며 조력자라는 거죠. 푹 쉬어야 성과도 낼 수 있는 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 저와 같이 잘 쉬어보시기 바라고요. 좋은 음악 고가를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코너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쇼 다시 듣게 합니다.

7월입니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갔습니다. 우리 마음도 새 출발을 꿈꾸게 되죠. 하지만 새로운 달이 와도 늘 한결같은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나이는 한 달 더 먹어도 감성은 아직 25인 남자. 허리 디스크쇼에 살아있는 여름 선풍기. 황당무게 37년생 이종황 선생이십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7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고 소중하게 맞이할 때 비로소

0: 특별한 한 달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올해도 참 벌써 절반을 지나왔지만 통장 잔고는 아직도 그 개털인 남자 저 이종황이도 오늘 그 한 푼이라도 청취자의 그 마음을 얻도록 열심히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 선생님, 이제 선생님 통장에도 좀 꽃이 펴야 되는데요. 참. 근데 앞에 인용한 그 시가 그 유명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아닙니까?
0: 응? 뭐라고요?
1: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0: 네?
1: 네. 그 시 아니에요? 김춘수 시 꽃?
0: 아니, 그저께 그 동네 호프집 변수에 써있길래 그냥 적어온 건데 그게 유명한 겁니까?
1: 아, 유명한 거죠. 김춘수 선생의 꽃이라는 시. 네.
0: 그래?
1: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또 마흔도 다 되셨는데 동네 호프집도 다니십니까?
0: 아니, 그럼 뭐 먹을 거 있나 해가지고 주섬주섬 돌아다니는 겁니다.
1: 그 밤에 돌아다니면 뭐 좀 얻어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0: 그러다 보면 뭐 또 아는 지인도 있을 수 있고.
1: 아, 그러시군요. 네. 좋습니다. 자,
0: 그리고 요즘에 그 보면은 트렌드가 출석 체크를 다 해주시고 그러던데.
1: 네.
0: 뭐 TBS 라디오 95.1MHz 샵 0951로 좀 인사말 출석 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기 청취자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0: 내가 너한테 얘기하겠니 그럼 지금?
1: 아니 갑자기 안 하던 멘트를 하십니까?
0: 자꾸 자리가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1: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0: 출석 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1: 저기 선생님, 네. 선생님 자리는 지금 누가 보고 와서 해라고 해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0: 네? 그래도 또 불안합니다.
1: 네. 아, 출연자도 안 봤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출연자도 안 봤는데 이 자리를 누가 와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0: 아니 최근에 뭐 저 주변에 뭐 디스크 자키 김광훈, 김기둑 뭐 이런 친구들이 또 서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자, 그러면 첫 곡 이제 시작하죠.
0: 자,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첫 곡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발표된 플릿우드 맥의 최고의 명곡입니다. 그 사랑은 끝나도 꿈은 계속된다. 뭐 그런 담담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이 7월의 거의 첫 방송 아니겠습니까? 7월의 첫 방에 어울리는 그런 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 네.

0: 후즈맥의 드림스.
1: 이게 뭔 내용이에요, 근데?
0: 그러니까 이게 꿈이에요, 꿈.
1: 그렇죠.
0: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그
0: 사실 무슨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1: 말 좀 하자 좀. 그러니까 이 곡은 1965년에 발표된 거는 다음 곡이고. 너 때문에 다음 거 대본 봤잖아. 아무튼 좋은 꿈을 꾸자. 뭐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곡입니다.
0: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그러니까
0: 선생님은 다 아시잖아요.
1: 그게 사랑이 끝나지 않습니까?
0: 예.
1: 사랑이 끝나도 꿈은 계속 이루어진다. 계속 된다.
0: 그게 무슨 말입니까?
1: 그러니까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0: 아,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1: 모른다고 임마. 아, 나. 자, 좀 좋은 말 할 때 좀.
0: 아, 목소리, 알겠습니다. 예. 아유, 선생님.
1: 제가 목소리가 자꾸 바뀌어요.
0: 자꾸 젊어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제가.
0: 그나저나 선생님 말이에요.
1: 예.
0: 청취자 고덕동 선생님이.
1: 네.
0: 저한테 돈가스 보냈는데, 뭐, 선생님한테도 뭐 보냈다고 그러던데, 뭐 받은 거 있어요?
1: 아, 우리 일부 앵디는 돈가스를.
0: 네, 돈가스 받으셨습니까?
1: 네. 아, 저도 이렇게 입구에 들어왔더니.
0: 네.
1: 탁 모여져.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데.
0: 네.
1: 서리태를.
0: 아, 까만코. 예,
1: 서리태를.
0: 아, 머리카락 나라고 보내셨나 봐요.
1: 보내주셨더라고요.
0: 네.
1: 이 날콩이고 일단 까만콩인데.
0: 네.
1: 우리 고덕동 순대님께 진심으로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근데 이제 뭐 굳이 단점이 있다면 저희 집에 그 쌀이 떨어져서 야, 이거 뭐 콩만 쪄먹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하긴 한데 어디 그 뭐 장터에 내다 팔 수도 없고 이거 참.
0: 아, 그거 하세요, 그거 이웃끼리 하는 거.
1: 아, 당.
0: 네, 당근.
1: 그 서리태 한대요 혹시 얼마?
0: 어, 비쌀 거예요.
1: 아, 그렇습니까?
0: 아, 비쌀 거예요. 아, 10만 원 하나 한대 얼마지?
1: 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시다가 좀 제가 많이 딱해 보이고 그러시면은 농협 010 다시
0: 이하나 다시 휴대폰 보내요.
1: 아니면은 콩하고 쌀하고 좀 바꿔주든지.
0: 선생님 이렇게 네. 하세요. 그 서리태를요 콩밥을 해서 드세요. 네?
1: 너 오늘 좀 콩밥 좀 먹으래.
0: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1: 자, 새로운 어떤 아침 같은 노래. 1965년 발표된.
0: 아, 요거를 조금 전에 먼저 읽으셨구나.
1: 당황해서 이걸 읽지 않았습니까?
0: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0: 니나 시몬인데.
1: 니나?
0: 니나 시몬.
1: 니나 시몬이 뭐예요?
0: 네, 이름이 니나 시몬입니다.
1: 아, 이름이 니나 시몬이에요? 네.
0: 근데 사이먼 앤 가펑클.
1: 예.
0: 그건 사이먼이라 그러는데.
1: 네.
0: 여튼 시몬이라고 또 있습니다.
1: 그 누가 그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0: 니나 내나 뭐 아무나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1: 아, 니나 사이먼 읽으면 되지, 왜? 네. 뭐 PD가 그렇게 읽으래요?
0: 네. 우리 파블로 PD가 정확하게 시몬으로.
1: 제가 뭐 아나? 쟤도 잘 모를 텐데.
0: 쟤도 연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도 205년대 나오고 같은 연대 출신인데.
1: 저는 60년대 나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새들은 높이 날고 태양은 빛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I'm feeling good.
1: 아, 좋아.
0: 어, 오늘 나는 참 좋다. 뭐
1: 아,
0: 그런 희망의
1: I'm feeling good
0: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곡 역시 그 7월의 첫 방송과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네.
2: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0: 니나 시몬 필링 굿. 도대체 근데 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1: 야, 뭐 버드 플라잉 하이, 높이 나는 새들아. 내 기분을 알겠지? 하늘에 걸린 해야 나의 기분을 알겠습니까? 들어오는
0: 선생님. 네. 그렇게 보고 읽으시면 안 되지요.
1: 아무튼.
0: 아,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했습니다. 문자로 왔는데. 네. 저 선생님 뒷꽁지 머리가 보였대요. 누군지 알 것 같대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아, 이거 저 가림막 제대로 설치하셔야 될 것.
1: 살짝, 채권 문제가 있는데.
0: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따 나가실 때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자, 아무튼 이런 좋은 음악들은 에어컨보다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종황이는 더 좋은 곡들을

0: 발굴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1: 아, 이거 오랜만에 하셨네. 저 맥아더 장군은요, 어디 있습니까?
0: 맥아더 장군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인천 자유공원에 서 있을 뿐.
1: 이야, 응용률이 100%는 잘하시네요. 역시 방송인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0951로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 허리 디스크쇼는 뭐 보시다시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코너입니다.
1: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자,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0: 오후 38님께서 짧은 사연을 주셨습니다. 요즘 그 정말 그 오랜만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냈다가 지웠다가 보냈다가 지웠다가 그 보냈다 지웠다를 아주 수십 번. 전화번호는 알지 못하지만 통화 버튼은 아 전화번호는 안답니다. 알고 있지만
1: 선생님 제대로 좀 읽으세요.
0: 제가 좀 몰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통화 버튼은 못 누르겠습니다.
1: 전화번호는 아는데 통화 버튼을 못 누른다.
0: 그래도 이번만큼은 좀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응원을 부탁한다고
1: 누군가를
0: 하셨습니다.
1: 좋아하시는 분인데 통화 버튼 누릴 수 있게 용기를 달라 이런 말씀이네요. 선생님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연애했어요?
0: 아유, 저희는 뭐
1: 전화기가 없었잖아요.
0: 문자가 없던 시대 사람이니까.
1: 아, 문자는 고사하고 전화기도 없을 때인데.
0: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는 뭐 편지를 쓰거나
1: 네.
0: 그 봉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봉화로 올리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1: 무슨 임진왜란 일어났습니까? 봉화 불을 이게?
0: 자, 아무튼 그 사랑은 용기 있는 사람이 얻는 법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0: 사랑하는 여인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 이제 갈 테니까 준비를 해.
1: 그래서 봉화불을 피우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1: 사랑을 위해서 봉화불을 피운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네.
0: 이게 그렇게 사인을 하고 네. 자신 있게 외치는 유쾌하고 정열적인 구애의 노래를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1: 어떤 노래인데요?
0: 이 1966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1: 네.
0: 이거 좀 낮은 숫자다. 66년.
1: 66.
0: 템테이션즈
1: 누구 태어난 애 같은데요? 말띠?
0: 원고대로 해가지고 템테이션즈의 대표 히트곡
1: 네.
0: 그 모타운 사운드의 아주 흥겨움이 아주 가득 담긴 명곡입니다.
1: 뭐예요?
0: 더 템테이션즈의 Get Ready.
1: 오, Get Ready.
0: 나 이제 갈 테니까
1: 준비해라. 그러면 여기 봉합불 핀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0: 일구야 너도 처맞을 준비해요.

0: 네, 템테이션스의 Get Ready 듣고 왔습니다. 템테이션스는 뭔 뜻이에요, 선생님? 응? 템플테이션스가 뭐죠?
1: 그래서 아무튼 좋은 곡을
0: 유혹이라고 그러는
1: 저희가 아무튼 좋은 곡을 준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0: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고요, 그룹 이름이. 템플테이션스.
1: 몰라요, 인마. 그 문자나 좀 읽어봐, 제발. 어.
0: 자, 8554님께서 콩나물 무치면서 배꼽 잡고 하하하 웃고요. 양념이 튀어나가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는 오후 시간입니다.
1: 아이, 그 콩나물 그 팍팍 무치시면서 웃으신다니까. 네. 이 얼마나 저희도 즐겁지 않냐
0: 아니겠습니까? 저기 네. 선생님 말이죠. 네. 조금 전에 한 청취자는 네. MBC 듣고 있다가 요번에 바뀐 바람에 TBS 듣고 시작한대요. 허리케인 라디오 듣기 시작했대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1: 그럼 내가 MBC로 가고 누가 여기 있으면 안 내 돈을 안 주, 내 돈을 안 주는데.
0: 거기 가면 돈 받지.
1: 거긴 돈 줄 거 아니야.
0: 돈 줍니다, 우리.
1: 그러면 저기 청취자분 여기 오시고 저를 그쪽으로 보내주십시오.
0: 그 청취자분은 MBC랑 그렇게 문자 누라고 그러세요. 네, 나 좀 MBC 좀 출연시켜달라고.
1: 문자 좀 부탁드립니다.
0: 저 예지 아빠 또 단골 청취자인데 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네요. 종황 선생님 때는 예. 사랑은 물레방앗간에서 했죠? 이렇게 쓰셨네?
1: 응?
0: 물레방앗간. 예? 사랑을. 사랑을 왜 물레방앗간에서 해요? 뭐, 냄새나고 그러던데. 왜 그래요, 선생님?
1: 그게 사실 뭐, 일단 방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좀 시끄럽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도 있고, 어?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0: 그러니까, 선생님. 예. 아, 왜 하필 그 시끄럽고 냄새나는 물레방앗간에서 그러냐고요.
1: 야, 그게, 둘이 그렇게, 몰라, 임마.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0: 자,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십시오.
1: 다음 사연은 문자 8402님의 사연입니다. 이번 달부터 그 우리 아들이 첫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0: 네.
1: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참 많습니다. 실수도 할 것 같고 이 참 직장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출발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한 곡 좀 부탁드립니다.
0: 오, 그래서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1: 자, 그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0: 예.
1: 1984년에 발표된 트위스티드 시스터. 이 발음이 좀 디피컬트합니다. 좀 읽어주시죠.
0: 트위스티드 시스터.
1: 역시 앵커 출신은 다르네요.
0: 고맙습니다.
1: 겉으로는 강렬한 하드락이지만 가사는 우리는 그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0: 예.
1: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지는 않는다. 예. 나는 그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에
0: 반항한가요?
1: 아니 뭐 반항이 아니라 자기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0: 제가 볼 때는 반항아 같은데요.
1: 너 오늘 많이 엉간다 오늘. 그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전하는 그 최고의 응원가입니다.
0: 무정부주의자들이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남 시키는 대로는 안 살겠다. 무정부주의자들의 특징이죠. 자, 선생님 그러면 트위스티드 시스터라고 그랬는데 그쵸. 그러면 여성 그룹이겠네요, 그죠?
1: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 내가. 남성 밴드야.
0: 안 넘어가시네.
1: 진한 화장에 그 스타킹을 신고 거친 메탈을 연주하던 그 오빠들. 뭐 굳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괴상망측한 자매들 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 괴상망측 그러는 것보다는요.
1: 네.
0: 트위스티드니까 베베 꼬인 시스터. 이게 낫지 않습니까?
1: 야, 그럼 네가 진행을 하지. 야, 이씨. 너 오늘 괴상망측하다 진짜.
0: 자, 오늘. 그러면 트위스티드 시스터즈의 노래. We are, 이 뭐라고 읽어요?
1: Gonna take it.

0: We are not gonna take it. 네.
1: 노래 아주 듣다가 우리나라 밴드의 노래가 떠올랐어요, 선생님.
2: 어떤 밴드가?
1: 노브레인인가? 아. 말 달리자. 그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2: 어, 목소리가 조금 뭐 그런 어두 어, 크라인 건 아닙니까? 근데 그거
1: 노브레인 아니에요?
2: 너 오늘 머리가 없는 것 같아. 좀 크라인 것이야, 크라인 것.
1: 아, 크라인, 아, 크라인 것이구나. 노브레인은 그러면 뭐 불렀어요, 그러면?
2: 노브레인은 네. 너네게 반해. 아, 아니, 제 목소리로 노래하기가 조금.
1: 제가 헷갈린 겁니까, 그러면? 그럼 다른 거예요? 그룹이 아예?
2: 그룹이 다릅니다.
1: 노브레인하고 네. 크라잉넷이 다른, 아, 전 같은 밴드 알았던
2: 문자나 소개, 임마, 그냥.
1: 아, 알겠습니다. 아. 자, 0360번님께서 너무 재밌어요. 일구 형님. 근데요, 황당 이종황 선생님은 도대체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요. 하하하.
2: 네. 0360님, 저는 1937년생.
1: 올해로 89 되십니다.
2: 네, 89 소띠입니다.
1: 네. 자, 1081님은 최일구 씨 진행한 지 9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정상 청취 못하다가 급하게 어제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도 회사 정상화가 안 돼 있군요. 출연료도 못 받고 있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일구 씨 진행하는 방법은 자연 그대로 참으로 재미있게,

0: 최고의 진행자입니다. 특히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에 매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노래는 전세 아닌 월세 말고 새로운 게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1: 새로운 게?
0: 없습니다.
1: 새로운 게 뭐가 나와? 지금 있는 노래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새로운 게 뭐가 나와?
0: 근데 선생님 칭찬은 안 해줬네. 네?
1: 괜찮습니다.
0: 네. 괜찮으세요? 네. 삐지신 거 아니에요?
1: 아니, 안 삐집니다. 네.
0: 연세가 89쯤 되면 이제 삐지고 그런 거 없죠?
1: 그럼요.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0: 자, 그러면 또 502 집사님은 두 분의 케미도 좋은데 종황 선생님이 일부 앵커한테 너무하는 것 같아요. 어찌했건나 오늘 너무 웃겨요. 일을 못 하겠어요. 너무 안 되잖아요, 선생님.
1: 5분간 그럼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02 집사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5분간만 자제하겠습니다.
0: 예, 418님은 일구형 교통방송 정상화 기원하고요. 이종황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신청곡이 있어요. You raise me up. 바바바바바바.
1: 근데 저 이종황은 부왕 뜰 때 항자 아닙니까? 저는.
0: 남자는 항구당 때 항자입니다.
1: 저는 황당할 때 황자입니다.
0: 조시 그로반. You raise me up. 바바바바바.
1: 최일구 그 입에다가 부왕 좀 떠들이자.

0: 발음도 좋고요. 선생님 노래 잘하네요. 남자 가수. 근데 You Raise Me Up이라는 게 인기가 그런 거예요. 깨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
1: 그쵸.
0: 예. 내가 한참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깨웠다. 그래가지고 싸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1: 넘어가.
0: 네?
1: 넘어가라고.
0: 아, 이거 뭐 말씀을 좀 해주세요.
1: 좋은 가사 내용인데. 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둡고 쓸쓸할 때.
0: 네.
1: 당신은 나를 일으켜준다. 일으켜준다. 아무것도 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0: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1: 그렇죠. 자는 걸
0: 나는 한참 아니...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그래가지고 싸웠다 그런 줄 알았더니. 네.
1: 그래서 이제 뭐 결혼식 축하나 어떤 사랑의 축가에 있어서 아주 많이 부르는 노래고 우리나라에는 또 소양 씨가 커버를 해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0: 아, 선생님 정말 유식하십니다.
1: 일으켜 세워준다. 너는 오늘 좀 누워있어라.
0: 아, 일으켜 세워준다? 그쵸. 깨운다는 게 아니구나.
1: 그렇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9134번님이 어제 어깨 아프다고 보냈던 고양시 행신동 남자 청취자인데요. 네.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옆에서 중학교 1학년 딸이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일고행 뒤 제 딸 이름 좀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이 하은이에요. 하은아 안녕. 하은이, 아이고, 예, 아버지하고 지금 저 텔레비전 보고 있구나. 예, 공부 잘하고, 예, 건강하시고, 하은 양. 네, 아저씨가 이름 불러드린 거야. 예. 자, 그리고 3386님께서 오늘 이중왕 선생님의 소개로 듣고 싶은 곡은요, 올드팝이죠. 브룩 벤튼이 부른 Think Twice, 두 번 생각해라죠. 브룩 벤튼이라는 밴드 아세요? 선생님,
1: 예.
0: 아세요?
1: 밴드, 그, 밴드, 배드가 아니고, 그, 네. 가수입니다, 가수.
0: 아, 브룩 벤튼이?
1: 예, 예.
0: 밴드, 아, 브룩 밴드라고 쓴 줄 알았더니, 브룩 벤튼, 이 사람 이름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구님 대화 도중 한 방씩 매기는 이종황 선생님의 조크 펀치 기대합니다. 수고하세요, 모두.
1: 어떤 분은 조크를 한다고 뭐라고 하고, 어떤 분은 매기라고 하고, 나보고 어쩌려는 거야, 이거 진짜. 자, 아무튼 그 브룩벤트는 1931년 9월 19일생 미국 출신으로 이 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저기 저 선생님보다 몇이에요? 6살 위네요.
1: 한참 형님이시네요.
0: 형님. 이분도 만나본 적 있어요?
1: 제가 8살 때 뭐 조금 대사대로 했죠.

0: Think Twice. 네, Think Twice였습니다. 자, 1081님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나오신 선생님 이종황 선생님하고 19시 진행이 아주 잘 어울려요. 회사가 정상화되면 출연료 듬뿍 드리라고 전화 한 통 넣겠습니다. 선생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도 목소리는 매력적이시고요. 저는 53년생입니다. 감사합니다. 53년생이면 저보다는 뭐 7살 위신데 선생님한테는 뭐 애네요. 애.
1: 아유, 뭐 거의 뭐
0: 애. 애 아들뻘? 예. 딸뻘?
1: 뭐 아무튼 네? 조카뻘 정도 됩니다.
0: 조카뻘.
1: 아, 청년이죠 뭐.
0: 53년이시면 53년이면 저보다 7살 많으니까 예. 일은 넘으셨는데 선생님한테는 조카뻘입니다.
1: 예. 근데 그나저나 뭐 이게 나중에 정상화가 되면은 출연료 뭐 듬뿍 드리라고 전화 한 통을 꼭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상화가 되기 전에 제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맨입으로는 좀 그러니까 저희 애청자 고덕동 순대님이 주신 서리태콩을 조금 드릴 테니까 카카오뱅크를 좀 나눠 먹읍시다. 예.
0: 그러시면 안 되지.
1: 아, 방금 좀만 좀 나눠서 조금씩 나눠 합시다.
0: 예. 아, 참, 알겠습니다. 집에 뭐 쌀이 떨어지셨다니 오죽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 허리 디스크쇼의 명물 코너죠. 황당무계 선생님의 가사 낭송 시간이 하겠습니다.
1: 자, 오늘은 사랑을 가장 담백하게 고백한 명곡입니다. 우리 최일구의 그도 아시죠? 라이오넬 리치.
0: 라이오넬 리치 알죠?
1: 그렇죠? 네. 뭐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0: 레이디. 따라라라라라라.
1: 그거 아닌데.
0: 아니에요.
1: 뭐 헬로우나 뭐 스톱온유나 뭐 그건 아, 케니 로저스 아닙니까?
0: 케니요?
1: 케니 로저스.
0: 아, 케니 로저스. 네.
1: 그렇지 뭐 오늘 뭐 다 헷갈리는데 뭐. 노래 아는 게 어딥니까?
0: 그 라이오넬 리치 이 형의 뭐 어떤 노래 하시려고?
1: 트룰리라는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뭐요?
1: 트룰리.
0: 뭔 뜻이에요?
1: 뭔가 좀 진심적인 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 추구하게 살자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1: 화려한 표현 대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뭐 그 한마디를 아름답게 알겠습니다. 표현한 노래입니다. 좀
0: 세야적게 주세요.
1: 자, 이것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마음을 가질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 옆에서 있기를 원한다고.

황당무게 이종황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쇼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수희가 부릅니다. 1, 4, 3.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2: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누리 모르시오?
4: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7: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6: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7: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6: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7: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6: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대부분 야외작업이 중지될 정도로 덥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여름철 에어컨 화재 예방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은 두지 않도록 하시고요.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시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반포 주공아파트 부근 현충원 쪽 진출램프 2차로 쪽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7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생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주현미가 부릅니다. 이정표.

이정표 있는 사랑이 좋다. 이정표 없는 사랑은 싫다. 주현미 씨가 노래했습니다. 5564번님 나눔 선물 당첨입니다. 안녕하세요. 190 정답은 1번이고요. 당첨되면요. 저는 선크림을 받고 싶네요. 허리케인 라디오와 TBS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가길 기원합니다. 요거를요.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만데이를 전자서? 저 만데이를 전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가길 기원합니다를 경상도 말로 저 만데이를 전자서? 저는 그냥 무슨 만데이는 멀다인 것 같은데 전자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저 만데이를 전자서.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564번님한테 선크림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TBS의 대표 미녀 전속 가수죠. 옷가락지 강민주 씨하고 딜팡딜팡 서지호 씨의 월간 서강 대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두 미녀 가수가 라이브로 부를 수 있도록 신청곡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라이브로 들려드릴 거예요. 유튜브 시민의 방송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힘든 싱어죠. 최신형.

0: 천성민요 가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대결!
1: 성황 대결!
2: 자, 제 사랑 안교 아닙니다. 대결! 성황 대결!
0: 여보세요.
2: 뭘 봐요?
0: 요새 축구 봐요?
2: 축구 얘기 하지 마.
0: 이제 월드컵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우리한테는?
3: 네? 우리한테는 그렇게
0: 내일
3: 하죠.
0: 새벽 2시에
3: 네.
0: 브라질 일본 하더라고. 브라질 일본. 일본.
3: 네. 네?
2: 누구를 응원해야 돼요?
0: 브라질. 알아서 해, 알아서.
3: 그냥 볼 수 있으면 보고.
2: 그래,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볼 수 있으면 보고. 네. 아님 말고.
0: 그냥 나도 한 소리야. 네. 뭐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관심은 가.
3: 아, 그럼요.
0: 브라질하고 일본이 아주 축구를 잘 하더라고.
3: 아, 잘하죠. 네. 네.
0: 자, 출연자 소개 좀 합시다.
2: 출연자 소개해드립니다.
0: 야, 형이 했잖아. 그럼 바로 최고기 하면 되지. 아, 뭐, 그 멘트를 왜 또 하냐.
2: 뭐 BGM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0: 쟤들 정신없어. 그냥 해. 네. 삐지 그런 거 없어. 빨리 하려니까?
2: 알았어요. 네, 제발 좀 대충 좀 하지 마요.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3: 오래간만에 만나서 왜 싸우고 난리세요.
2: 알겠습니다. 새롭게 미모 서열 1위라고 두 분이서 아주 자부하고 계신데 진짜 어떤 분이 1위고 어떤 분이 진짜요?
3: 네.
2: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3: 네네.
2: 강민주 씨.
3: 네.
2: 자, 아무튼 서지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냥 웃지요.
2: 그냥 웃지요. 자, 이렇게 아무튼 두 분께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미모뿐만이 아닙니다. 가창력도 역시 1위를 다루는 두 분입니다. 두 분이 청취자 신청곡을 즉석에서 불러드리는 코너.
0: 여보세요.
2: 뭘 보세요?
0: 발음 좀 똑바로 해. 이렇게 새냐.
3: 걸렸어.
2: 아니, 삐짐이 없으니까.
0: 되게, 안 튼다니까, 지네들.
2: 막 옷 벗겨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옷가락지에 강민주 씨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 자, 그리고 신곡. 딜팡, 딜팡.
0: 딜팡, 딜팡, 딜팡.
2: 정상을 향해.
0: 딜팡, 딜팡, 딜팡.
2: 아니, 딜팡 진짜. 숨가쁜 질주라고 계신 우리 서지호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0: 박수. 이지도 안 나오고 그냥 우리끼리 박수 치고 해야 돼.
3: 근데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0: 왜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오셨어?
3: 아니 저번 달에
0: 두 달 만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3: 아니야. 근데 우리는 두 달도 안 됐는데 네. 우리 김태현 씨랑 네. 두 달 더 됐어 지금 본지가.
2: 아 진짜요?
3: 그렇죠.
0: 김태발 씨를 본지가.
3: 네네. 그렇죠. 어서 바람
0: 피고 왔어.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 건 중요한
2: 아, 제가
0: 게
2: 지금
0: 아니고.
2: 촬영이 있어가지고. 네.
3: 아 촬영.
2: 엑스레이
3: 촬영. 바빠.
0: CT 찍고 MRI 찍고
2: 지금 머리도 땜빵 나가지고 땜빵도 촬영 다니는데.
0: 아유 이제. 내일 되면 2026년도 딱 절반이 끝나네.
3: 아, 벌써.
0: 6월 30일.
3: 맞네요.
0: 오늘은 6월 29일이고.
3: 시간 너무 빨리 가요.
0: 잘들 지내고 있죠?
3: 네. 네.
0: 이제 행사들 많이 늘으셨어? 어떻게 되셔, 서지?
3: 아, 지금 없을 때예요.
0: 지금 비수기요?
3: 네. 이제 7월이 또 약간 침체.
0: 아, 그러니까 네. 서지호는 연락이 왔는데 강민준이 연락이 안 왔네.
3: 저는 뭐 6월달부터 놀고 있습니다.
2: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더운 여름날 해변에서. 네? 뭐 해룡포 막 나오는 거보다.
3: 아니 언니 놀 따로 있대. 두 번을 죽이냐. 남자 이것도 있고 말포도 있어요.
2: 서지호 씨는 뭐 좀 신나는 게 있으니까.
3: 에이. 아니 로맨스 사랑도 있어. 남이 사랑하면 불장. 불장난이구나.
2: 자 더운데 불장난을 하는 거예요.
0: 그래서. 시원한.

0: 노래를 갖고 오다니. 네. 시원한 여름에는. 아,
1: 그러니까.
0: 불장난 그러면 더워서 사람들이 행사를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티나, 예, 잠깐 여름에 쉬잖아요.
0: 지금. 불티나는 겨울에 불러야지.
1: 그랬어요.
2: 자, 아시다시피요. 네. 일단 오늘 그 승자의 노래가 두 분 중에서 우리 이제 신청곡을 받으셔가지고 승자 하신 분이 오늘 끝곡으로 나가게 돼 있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2: 그리고 일단 최근에 서지호 씨가
0: 법이 무슨 법인데? 네? 무슨 법인데?
2: 그게 헌법 제4조 6항에 승자가 끝곡으로 나간다.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아, 우리 헌법에 명시가 돼 있구나.
2: 서지호 씨가 네. 월드컵 응원가도 후배들하고 만들고 이게 뭐 월드컵이 저희가 좀 떨어지긴 해서 속상하긴 한데
1: 제가 이제 트롯 여자 축구단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 응원곡도 하나 만들자 해서
0: 그 한 달 전쯤에 이거 월드컵 시작할 때 KBS 아침마다 내가 네네, 봤잖아.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서지호 씨 포함해서 여자 가수분들 네 분인가?
1: 마이진 씨, 네. 요요미 씨, 요요미. 소요미 씨.
2: 지금 나오는 거예요?
1: 자보자 가자 승리의 트로피 달려
0: 아 좋았는데 네. 안 달렸어 달리다
3: 네.
0: 말았어
3: 32강 네. 무도를 가서 올려고
1: 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3: 8강 정도만 올라갔어도 이 노래가 계속 나왔을 텐데
0: 그러니까. 어디 올라갔으면?
3: 8강
0: 8강이요?
3: 네 무도를 샀나?
0: 법은 왜 저래
3: 아니 왜 우리가 못 올라가라는 법이 있나요?
0: 지금 32강도 못 가고 지금 돌아오는데 아, 무슨 8강이요 8강이
3: 네, 이제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또
0: 저희 강민주 씨 네. 아무리 우리 축구 응원해도 그렇지 네. 비약은 좀 삼가합시다 합리적인 네? 선에서 얘기해 주세요
3: 오죽 화가 났으면
1: 네. 희망이죠
0: 네. 아 보긴 봐요? 아, 저
3: 사실은 제가 축구를 보잖아요 네. 저요 그래서 일부러 안 봐요.
2: 그런 사람이 있어요.
1: 예. 안 보는 괜히 안 하는 본다는 소리고. 그 핑계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0: 네, 서재 씨는
1: 전 당연히 봤죠.
0: 그렇죠.
3: 예. 항상 자는 시간에
0: 가장 지금까지 하더라고. 인상적인 장면 보여요. 월드컵에. 다 봐 때문에.
1: 네, 마지막에
0: 누구 골을 가장 감동적으로 봤어?
1: 아, 이번에 네, 저희가
0: 이번 월드컵.
1: 이번에 마지막에 저기 골도 넣지도 않았는데.
2: 홍명보가 골 넣은 거 맞나?
0: 자, 그럼 여기까지 네. 자, 얘기를 했고 네, 자, 이제 슬슬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저희가 항상
0: 대결을 시작하자고 네,
2: 두 분이 노래하시기 전에 조금 이렇게 뭐 아무리 이제 또 레전드 프로시지만 또 그래 살짝 또 긴장 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몸도 풀어드릴 겸 두 분의 연기 대결 시간을
0: 아, 네. 그거 재밌지. 연기. 그거 재밌지. 연기.
2: 왜냐면 요즘 뭐 노래만 잘해서는 또 안 되는 세상이라서 네. 엔터테이너가 되셔야 되니까 또 연기도 공부도 할 겸
0: 연기 대결.
2: 연기 대결 시간을 갖도록
0: 하겠습니다. 영화 대사 갖고 하는
2: 그렇죠, 그렇죠.
0: 어떤 영화를 골랐어요?
2: 자, 오늘은 1974년 영화.
1: 이게 너무 기대돼요.
2: 그거 아시죠? 별들의 고향.
1: 네.
2: 일구행디는 아실 것 같은데.
0: 오랜만에 누워 보는 거.
3: 그거 아닌가요?
2: 눈뜬 것만.
0: 오랜만에 누워 보는 거.
2: 어울리시네 오늘. 돌쇠는 왜 마님이 쌀밥을 먹였을까? 그런 목소리예요 지금. 아무튼 신성일 안인숙 씨가 주연했던 급격한 그 도시화 속에서 상처를 받고 파멸해가는 한 여성의
0: 그대에게
2: 고독과 슬픔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0: 드리리. 오리지널 그러면 예. 파블로가 오리지널 대사를 준비했대요 영화. 자 한번 청취자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1: 네.
2: 별들에게 고향 OST입니다.
4: 오랜만에 가신 누군가요?
5: 깨어났어요. 여자는 참 이상해요. 남자 위에서 잠자는 것이 가려져요. 한때 나도 결혼을 행복하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름다움이에요. 내 몸을 습관 모두 사랑해. 차라리 사랑스러워요. 그들이 한때는 사랑은 한때는 슬퍼하던 그림도 내 살 어디에 박혀있어 내일이나 모레지 정말 찾으러 가야겠어 먹어보지 찾을 수 있을까요?
4: 찾을 수 있고 말고
5: 잠이 쏟아져요
0: 잠이 쏟아져요
1: 아니 근데 이거 하나만 한데?
0: 둘.
1: 이 여자 주인공분 목소리가 네. 그냥 네. 민주 언니예요.
2: 그래요?
0: 민주 언니 젊었을 때 목소리요?
1: 아, 지금도 목소리가 아, 그렇잖아요.

0: 목소리예요, 그냥.
1: 이 영화가 나온 게 1974년이라고?
2: 네네.
1: 그러면 서지효 씨는 몇 살이에요?
0: 네? 몇 년도라고요?
1: 거의 74년.
0: 74. 세찰.
1: 세찰이야?
0: 세찰.
3: 거의 서지효 씨 거의 귀족이 차고 있었어요.
1: 민지 씨는?
0: 아, 저는
1: 74년이면
0: 9살이
1: 9살. 예. 아, 초등생이구나.
0: 네.
1: 자, 그러면
0: 아니 근데 그 시대 때도 이렇게 네. 대사가 굉장히 야하네요.
3: 야해요. 예. 여기 봐봐요. 뭐 네 살 어딘가에 남아 있어요. 그 네 몸으로
0: 백혀 있어요. 그래요. 백혀 있어요.
1: 그러니까 신성일 안인숙 씨 주연. 이거 저 옛날에 지상파에서도요. 추석 네. 특집을 해 가지고 재방되고 있던 네. 그런 영화인데.
3: 이런 대사가 나가도 괜찮았어요, 그때?
1: 그것까지 내가 모르지 왜 나한테 그런 걸 못 하는 사람은.
3: 아버님이 연세가 제일 많잖아요.
1: 나는 추석 특집으로 재방된 것만 봤다고. 아, 이런 그래? 대사까지 형이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냐 할 일도 많은데.
3: 뭐
1: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몸풀기예요. 그 대사를 그냥 네. 여보세요 두 분.
0: 네.
1: 아 생각에 잠긴 거야.
3: 저 사람 지금 벌써 준비를 하시고.
1: 서지호는 벌써 생각에 잠겼네. 어디?
0: 아니 이걸 어떻게?
1: 대사대로 하지 말고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그 이 텍스트 안에서 창의적으로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3: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기본 대사가 있고
0: 네. 좀 오래됐어요.
3: 방송이 제,
1: 그러니까 여기 길게 적어놨으니까 네. 알아서 뭐. 하고 싶은 대사를
0: 이게 목소리가 이 배우님들은 이런 어떤 그 목소리 있잖아요.
4: 성우 목소리
0: 이게 중요해요.
1: 자 그러면 지난주에 지난번에는 저 서지효 씨가 이겼으니까. 서지효 씨부터 시작해.
3: 요거 근데 서지효 씨
0: 네.
3: 애드립이 좀 필요해. 왜냐면 뭐 아저씨 오랜만에 같이 누워봐요. 뭐 더 꼭 껴안아 주세요. 그러면 뭐 발이 짧아서 못 안아. 뭐 이런데든지 뭐 애드립을 좀 쳐주면서.
0: 그런 거 하지 마. 시간
1: 원작
0: 없어.
1: 원작 여보세요.
0: 아, 시키는 대로도 못 하겠는데 뭐 거기다가 더 누라 그래.
1: 원작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게
0: 가야지. 당연하지.
1: 자 그러면 오랜만에 누워보는 거는. 그 네가 하는 거야?
3: 아니 그거는 일구형님이 너무 잘 어울려서
1: 내가 다 해. 그러면
3: 제가 범접을
1: 자 음악 줘봐 그러면 내가 신성일 되는 거야. 시작.
0: 아휴 큰일이네.

0: 너무 자비적이다.
1: 아저씨, 오랜만에 같이 누워봐요. 더 꼭 껴안아주세요.
2: 야, 오늘 32도야 지금.
1: 땀띠나도
0: 나 선지 여기 좋아.
1: 땀띠나도 괜찮아요.
2: 그래?
1: 여자란 참 이상해요.
2: 뭐가 이상하지?
1: 남자에 의해서 잘못이 많아져요. 한때는 나도 결혼을 하고 행복하리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2: 너 초혼이라 그러지 않았니?
1: 세 번째예요. 참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내 몸을 스쳐간 모든 남자들이
2: 슬퍼.
1: 참 사랑스러워요. 그들이 한때는 사랑하고 한때는 미워했던 그림자가 내 살 어디인가에 남아있어.
2: 야, 네 살이 너무 많이 접혀가지고 지금. 참나.
1: 내일이나 모레쯤 엄마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엄마가 보시면 날 찾을 수 있을까요? 내 너, 모습을?
2: 넌 너무 많이 고쳤어.
1: 티나? 잠이 안 와요.
2: 잘한다 잘한다. 와,
3: 야,
2: 선주
3: 잘한다
2: 진짜. 야, 우리 이거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이거 애드립인데. 예?
0: 아니 이거 대본만 이 바블로가 써놓은 건데. 야, 아까 밖에서 두 분이 읽기만 한 거야 그냥. 어. 한번 하고.
2: 아니 이게 리얼하면서 재미도 있고 모든 것을 충족해요 지금.
3: 뭐 약간 양념도 치고.
2: 근데 지금 보세요, 2080님께서 가슴이 찡하네요. 와. 어? 지금 벌써 찡해. 자, 하나 또 왔어요. 지금 또 왔어. 지금 난리 났어.
3: 진짜요?
2: 지금. 1, 2, 3이니까.

0: 그래서 네. 너무너무 에코 좀 좀 줘요. 에코 좀. 너무너무 좋아요. 서조님 감동 감동이에요.
1: 아, 지셨어요. 네.
2: 너 왜 그러는 거야? 날
3: 아, 대낮부터 참 이런 방송에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0: 일구야, 너는 들어올 때 들어와.
2: 자, 이제 아, 선진우 씨. 자,
0: 야, 이거 강민주 씨하고, 씨하고 강민주 씨하고 우리 최일구 앵커하고 자, 이거 어떻게 풀려나갈지 걱정이네요.
2: 이번에는 제가 예. 강민주 씨한테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음악. 강민주 씨, 잘할 수 있죠?
3: 애들이 네.
2: 지난번에 서지호 씨가 이겼단 말이야. 이번에 탈환해요.

0: 안에 누워보는 건 괜찮았어?
1: 아, 저 무슨 소리야, 이래.
2: 오랜만에 같이 누워봐요. 어, 꼭 껴안아주세요.
0: 알았어. 알았어.
2: 여자는 참 이상해요.

0: 한 적이 있었어요.
1: 안 했잖아.
0: 참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내 몸을 스쳐간 모든 사람들이 참 사랑스러워요.
2: 많이 스쳐갔구나.
1: 강아지만 키우면서 뭐.
0: 그들이 한때는 사랑하고 한때는 미워했던 그림자가 이 내 살 어딘가에 뺏겨 있어요.
3: 어머, 내 좀 밀어.
0: 내일이나 모레쯤 엄마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우리 엄마가 보시면 날 알아볼 수 있을까요?
4: 알아볼 수 있지.
0: 잠이 안 와요.
4: 쟤 왜 저러나.
5: 아니 대충해.
2: 자기가 하고
3: 아 너무 웃겨.
2: 소름 끼치나 봐. 이렇게 부르더러.
5: 524님이 닭살 돋는
3: 아니
5: 1232님도 연기 너무 좋다고 칭찬해.
3: 이거 우리 바꿔서 한번 해보고 싶다.
2: 어떻게 어떻게
3: 우리가 네. 오랜만에 누워보는 거 딱 이러면
5: 남녀가 바뀌어서 한번 해보자고.
2: 아, 그럼 서주 씨만 한번 해요. 서주 씨만.
5: 아니, 노래 안 하고 이것만 계속 할 거야.
2: 아, 지금 재밌으면 되는 거지. 노래가 중요해.
5: 둘이 한번 해봐 그러면.
2: 알았어. 자 서주 씨 남자 역할 해봐요 한번. 짧게 갈게요. 예.
5: 음악 줘봐, 음악 줘.
0: 자. 대발이.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2: 아, 아저씨. 오랜만에 같이 누워봐요. 더 껴안아줘요. 여자랑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막 남자가 해서 막 하늘에서 아, 그만해, 막 남자가 내려와.
5: 그만해. 아니라고 안 나고. 3386님이 아, 이거 테레비가 아니면 웃지 않고 못 베길 것 같다. 웃다 죽을 것 같아.
2: 어떻게?
5: 8325님은 강민주 씨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다.
2: 아, 맞아 맞아.
5: 성우해도 되겠대.
2: 아,
5: 네.
2: 아니 성우하실 생각 안 해보셨죠?
3: 딱 언니 목소리라니까.
2: 아, 네. 해봤죠 솔직히.
0: 아니 뭐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해봤죠.
5: 워낙 이 별들의 고향이 이제 더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신동이 안인숙 씨 본인들 목소리가 네, 아니고 아, 네. 성우들 목소리. 7484님은 오 민주 나 기절할 것 같아. 왜 이렇게 늦게 하냐 날씨도 좋은데.
2: 이 육하나님께서 민주 씨 네. 이 육하나님께서 야 날 죽여라. 어? 죽여. 아, 나 진짜.
5: 많은 분들이 네. 오늘은 저 서지호보다는 강민주가 잘했대.
3: 맞아요.
5: 몸풀기 대결은 그래서 강민주의 승리로 땅땅땅 하고. 자, 이제 몸풀기 여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라이브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아, 이제 연기는 됐고, 이 노래 좀 꼭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들, 신청곡들을 지금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샵 0

0: 0951-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 아, 신청곡 많이 들어왔어요?
0: 네,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이브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일단 첫 번째 1라운드 대결에서는 네? 지금 우리 서지호 씨의 신청곡 네. 높은 음자리에 네. 바다에 누워가 들어왔습니다.
1: 와. 바다에 누워.
2: 예. 여름이라 딱
1: 그쵸, 그쵸. 바다에 누워.
0: 자. 네. 오늘 계속 누우시네요. 전체적으로.
1: 나이 먹어봐. 누워 살아야 돼.
0: 뭐 서지호 씨 노래할 때 좀 누워 계세요. 네.
2: 아니, 왜냐면, 허리가 안 좋을 나이시잖아.
1: 여보세요.
2: 누워 계셔.
1: 여보세요. 내가 허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3: 그러게. 누워봤어?
1: 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2: 네.
1: 바다에
2: 네,
1: 누워.
2: 네, 네.
1: 자, 그러면. 네. 자.
2: 저부터 합니까?
0: 자, 준비했습니다.
1: 노래 반주기.
0: 네, 네 준비했습니다.
1: 자, 준비됐어요. 바다에
0: 네.
1: 누워.
0: 네, 바다에 누워.
1: 자리.
0: 자, 요거 C마이너로 하면 될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자막도 나옵니다, 노래방. 예. 자, 하겠습니다. 서지현 씨, 바다에 누워, 높은 음자리.

0: 그래도 컨디션 좋으시네.
1: 안녕하세요. 아.
0: 어이구, 갑자기.
1: 여보세요.
0: 어, 뭘 보세요.
1: 그거 좀 잘해야지.
2: 정신 좀 차리세요.
0: 소리가 아, 노래 감상하느라고 네. 어, 이걸 껐어야 되는데. 아, 오늘 컨디션 좋으셔요.
1: 처지어 하면 파워 아니야? 파워? 네. 네. 아, 잘 들었어요. 시원하게.
0: 자, 일단 신현봉님께서요. 일구형님. 저 지금 노래 관련 문자가 아니라 네. 아까 그 연기 대결 할 때 네,
3: 오랜만에 누워보는 거.
0: 일구님이 너무 좀 병강세 같아요.
3: 마님. 마님 오랜만에 누워봅니다. 이런 거야?
0: 이놈아 어디서 누울려. 어 다음 그러면 이렇게 할게. 다음에는 병광색 걸로 하죠 뭐.
3: 다음 달에.
2: 그것도 괜찮다.
3: 이대근 선생 나오죠.
2: 네네. 좋아요.
0: 그래가지고 마님은 왜 쌀밥을

0: 먹였을까 병광세에게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 뭐 매번 터져 내가.
1: 어디 갔다 온 거야?
2: 네가 얘기하면 터질 거라고 누가 얘기했어? 어?
0: 죄송합니다. 예. 자, 7633님께서 야, 역시 서지호님이시네요. 최고십니다. 서지호라고 하셨는데 호 아니죠?
1: 암살해도 괜찮으셔요. 네.
0: 속이 네네네. 속이 감사합니다. 뻥 뚫리는 듯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0427님께서 서지호 씨 노래에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대요.
1: 감사합니다.
0: 표현 무서워.
1: 여름이라고 노래 신청하신 것 같아요. 네.
0: 그리고 8325님께서 서지호 씨 대단합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데 갑자기 시원합니다. 짱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 서지호 씨가 불러주셨는데.
2: 자, 네. 이제 강민지 씨 유어턴.
1: 네.
2: 뭐 신청곡 뭐 들어왔어요?
0: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도. 네. 뭐 잃어버린 정도 있고. 잠깐만요. 네. 아파트도 있고.
2: 아파트.
0: 또 뭐. 뭐 골목길도 있고. 네. 장밋빛 스카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강민지 씨 여기서 어떤 것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팝송도 있어요. 예.
1: 잃어버린 정?
2: 잃어버린 정.
0: 잃어버린 네. 정. 예.
2: 어떻게 하는 거지? 잃어버린 정.
1: 잃어버린 정이 그리워지면 저 김수희 선배님 거. 이거 제가 옛날에 밤무대 할 때 참 많이 불렀던 거.
2: 그럼 잘 됐네요. 네. 그러면 자, 오래간만에. 그러면 강민주 씨의 노래입니다. 즉석 라이브 신청곡인데 잃어버린 정 듣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서지호가 잘했느냐 지금.

이분 컨디션이 너무 좋아. 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9738님이 네.

0: 그때는 어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1: 누워 계시면 돼요. 그냥 누워 계시라고요. 왜?

0: 계속 누구를 했는지 안 들려요.
1: 즉석에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도 뭐 네. 물론 반주기가 있긴 도움을 받긴 받습니다만
2: 가사가 없으면 근데 전혀 못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사가 있어요. 네. 네. 저는 제 노래도 가사를 기억 못하는데.
2: 그럴 나이에요.
1: 대단하죠. 뭐 네. 프로 가수들이시니까. 네. 자, 아까 저 밤무대에서 강민주 씨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2: 네. 네?
1: 두 분 저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로서 이름 뜨기 전에 네? 그 밤무대 생활도 많이 하셨을
2: 많이
1: 거 아니에요?
2: 했죠. 네.
1: 강민주 씨 한번 옛날 네. 어디를 주로 뭐 나이트클럽인가 어디예요?
2: 저는 그때는요. 네. 성인 클럽이라고 그래서 예, 그냥 이렇게 뭐지? 조그맣게 무대는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가수들이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 나이트클럽도 했지만 그런 데가
1: 나이트클럽 말고 성인클럽이라는 성인 게 있었어요.
3: 그게 네. 뭐예요? 아니 저희 우리 파블로 PD가 예전에 그 돈텔마만 놀러 갔다가 뵌 적이 있다 그러던데.
2: 저를 소문 네. 듣고 찾아왔더라고요.
1: 일산에 있는 거?
2: 돈텔마? 아니요. 강남에.
3: 옛날에 유명했죠.
2: 네네. 네.
1: 아 그게 강남에 있는 거야?
2: 네.
1: 일산에 있는 건 뭐 일산?
3: 일산은
2: 일산도 있나요?
3: 있어요, 네.
2: 있었나요?
1: 돈텔마마가 뭐 엄마한테 이르지 마라 그런 얘기요?
2: 모르겠는데.
1: 몰라요?
2: 네.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 오늘 여기 나이트클럽을.
1: 아니, 민주 씨는. 네.
2: 아, 저는 그 수원에서 네. 나이트클럽의 보컬 그룹의 싱어로 맨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싱어로 하다가 이제 혼자 나와서. 아 그때 당시에 스탠드바가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스탠드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저기 갔다가 보통 세 곡 정도씩 하거든요.
4: 네, 맞아요.
2: 제가 제일 많이 했을 때가 13군데 하루에.
1: 하룻밤에?
2: 하룻밤에 13군데.
1: 딱 됐겠네. 수입이.
2: 그 대신 근데 무명 가수니까 출연료가 적어요.
1: 예,
2: 어떤 데는 일일 하루에 그러니까 저기 봐 일일 페이라고 해서 일당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월급 받는 분보다는 훨씬 더 많았죠.
1: 그래도.
2: 저희가.
3: 아, 네. 근데 옛날에 밴드 이름이 특이했는데 예전 최일구 앵커는 떡시루와 뭐 최일구 뭐 그런 거였는데 밴드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2: 필립스.
3: 예, 예. 있어 보여요.
2: 그게 영어하고
1: 저기 네덜란드 그 전자회사.
2: 그렇죠. 근데
1: 거기서 영어, 후원 받았어요.
2: 그러니까 영어하고 우리나라 네. 말하고 이렇게 네. 그 섞인 거예요. 반드시 필자에다가 설립자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그래서 네, 필립스.
3: 네. 일구행기도 필요해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네.
2: 그래서 이제 그 그룹 이름이 필립스.
3: 아, 예, 그러면 뭐 노래하시다가 뭐 필립스. 남자 가수들은 노래하시다가 막 그 방울토마토 맞고 막 파인애플 맞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2: 별일 다 있었죠.
1: 그 여성 가수분들이라.
2: 저는 그런 게 그런 없었어요.
4: 저는 이렇게 이제 네. 나이트클럽 할 때인데 네. 막 밖에 춤추고 있는데 앞에서 네. 이 악수를 청하셔서 악수를 이렇게 했는데 손을 확 잡아.
1: 아 이거 잡아. 무대에 올라가서 춤추고 있는데 그걸 잡아당겼단 말이야?
4: 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제 힘이 좀 있어서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이제는 확 손을 안 들이고 이렇게 살짝 끄듯이 이렇게 한 적도 있고
1: 위험했네.
4: 거의 또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꽃을 주셨어요. 네. 꽃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네. 이제 나갈 때 제가 손에 그 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3: 어머 기분이 나빴구나. 그러니까
4: 거의 한 열흘을 있어.
1: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들어.
4: 한 열흘을 네. 정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1: 짝사랑을 했구나.
4: 그러니까 저를 근데 또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꽃을 주고 이래갖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오면서 대기실에다 놓고 왔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화가 나셨는지
3: 어머나.
4: 진짜 시비를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1: 그래서 네. 꽃을 그래서
4: 나중에는 이제 죄송하다.
1: 분장실에 있던 꽃을 도로 드렸어, 그래서?
4: 아니요. 별거 시들었지.
1: 아니네. 아, 시들어버렸다.
4: 그런 적도
1: 뭐 큰 얘기도 아니구만.
3: 아이, 연락이
2: 저 같은 경우에는.
1: 뭐 별 얘기도 아닌데.
2: 그때는 이제 저희가 차도 별로 없고 하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잖아요.
1: 네.
2: 그리고 또 위에다가 의상을 입고 그 위에다가 바바리 코트 같은 걸 입어요.
1: 네.
2: 코트를 입는데 항상 이제 막 정신이 없으니까 계단을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술 취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딱 보더니 화장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일부러 어깨를 팍 어깨빵이라 그러죠. 어깨를 확 밀쳐요. 그래갖고 올라가다가 정말 싸우기도 하고 많이 그런 적이
1: 있었죠. 요새는 그랬다 큰일 나지. 옛날에
2: 참 많았죠.
1: 그 나이트 클럽 말고 이제 스탠드 바에서 이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2: 네네.
1: 지금 저희 금요일 날 허리케인 라디오 힘든 싱어 지금 경연하는 분 중에 네네. 남산 씨라고 있어. 차만 타면 오지요라는 노래를 하시는 분인데.
3: 그건 서지호잖아요. 차만 타면 오는데. 서지호 있으니까 오지호로 바뀌.
1: 이 정도 기억하는 거 어딘데. 그런데 남산 씨가 자기가 네. 스탠드 바에서 네. 사회를 그렇게 많이 봤다고. 아~ 남산 씨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2: 얼굴 보면 알겠죠. 그때는.
1: 저기 서울 예전 졸업했고 네. 최양락 씨가 동기라고 그러더라고. 아~ 자, 왜 지금 유엔 얘기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네. 그러면. 네. 자, 일단 이 대결은 그만하고 저 강민주 씨 노래를 좀. 네. 이 음반으로 들어보겠답니다. 자, 숨도 식힐 겸 강민주의 노래 듣겠습니다. 오.

0: 강민주 씨의 오가락지. 나는 그 심은 뜻이 아니고 새긴 뜻이에요?
1: 새긴 정을.
0: 아, 새긴 정을. 아, 죄송합니다.
1: 오가락지 뭘 심을, 뭘 자꾸 눕고 심을, 뭘 심어요?
0: 지금, 저 김태발 씨가 머리 심고 있잖아, 지금.
1: 아, 진짜? 모자 한번 벗어볼래?
2: 저 땜빵 보여드려요?
0: 연고 없다, 연고 없다. 그래. 원형 탈모가 걸려가지고.
2: 예전에 그 꺼봉이라고 안 봤어요, 꺼봉이?
1: 아니, 원형 탈모 왔네.
3: 진짜.
2: 네,
3: 진짜.
2: 네, 진짜로예요.
1: 왜, 누가, 어떤.
0: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 관심들이 있으시니까, 청취자분들 중에. 네. 원형 탈모는 의료보험이 된대네, 피부과에서.
1: 네, 맞아요. 아, 진짜.
0: 이거 질환으로 인정을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지.
2: 강민주님, 여유 있으시면.

0: 국민은행.
1: 아니
0: 신호 좀 받게.
1: 아니 누구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0: 강민주님 때문에 아까 막 추워요.
1: 나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2: 2321님께서 강민주님 핑크 바지가 너무 멋있어요. 네. 서지효 씨도 청바지 멋있고.
1: 아유 감사합니다.
2: 주로 저 바지 치마 이쪽을 좀 얘기를 많이 하시네.
0: 저희가 아까 그 나이트클럽 뭐 캬바레 뭐 등등 행사 하시던 거
2: 스탠드바
0: 어, 네. 좀 안 유명하실 때 예전 과거를 살짝 꺼내드리고 있는데 보통 문제는 항상 네. 뭐 매니저들이 뭐 돈을 떼먹고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뭐
1: 그것보다
0: 출연료를 안 주거나
1: 어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그때 당시 보통 뭐 30개 찍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네. 아니라 네. 30일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30일. 어,
0: 일수처럼.
1: 일수처럼.
2: 아, 매일같이 네. 그 특정 업소를.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손님이 이제 또 없을 때가 있잖아요. 평일 요럴 때는 좀 네네. 그러면은 또 아, 오늘 좀 쉬세요. 이럴 때도 네.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30개를 어, 한 달에 30일이지만 한 달만에 못 찍고 거의 뭐 두 달, 두 달 반 이렇게 찍을 오.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페인 날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은
2: 아, 어, 월급 돈 받는 날이 페인 날.
1: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2: 돈 좀 주세요.
1: 다음 주에
2: 그랬는데.
1: 와요. 이러면은 그 다음에 안 쓰는 거예요.
2: 아, 그거 얘기하겠다고?
1: 네, 그리고 다음 달에
0: 오, 어,
1: 좀 오라고 이래요. 그럼 이제 다음 달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아, 장사가 안 돼가지고
0: 어머.
1: 뭐 좀 더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예.
2: 그 공연료를 안 주는구나.
1: 네네네. 아. 그때는 얼마나
2: 되게 서럽겠다.
1: 작았잖아요.
3: 근데 네.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네. 80년대 이제 초반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어 스탠드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2: 80년대 초
3: 예, 일 그러니까 일당으로 주는 데서는 그렇게 가잖아요. 가면 미리 전화도 그땐 전화가 없었을 때니까 그쵸, 그쵸. 거의 가면은 오늘 손님 없으니까 일당 주는 데서는 그래요. 근데 한 달치씩 주는 데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일당으로 주는 데서는 그럼 갔다가 정말 그냥 다시 돌아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출연료를 안 받아본 적은 없어요. 워낙 적으니까 예, 뭐 다 주시더라고요.
2: 예. 참 그 옛날 그 고생했던 얘기 떠올리면은 눈물도 나겠어요.
3: 제일 서러운 거는 뭐냐면 네. 저희는 이제 무명 가수잖아요. 예. 근데 하루에 진짜 몇십 곡을 노래를 그 공기도 안 좋고 뭐
2: 그때 피곤한, 막 담배 막 피워야 될 때 그렇죠. 예, 손님들이
3: 예. 그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목이 쉬는 거예요. 목이 쉬면은
2: 공연 환경이 안 좋으니까.
3: 예.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 좀 이게 목이 쉬면은 약도 없고 사실은 놀아줘야 되고 쉬어줘야 되는데 네. 저희는 무명이기 때문에 쉬면은 잘려요. 쉰다 그러면 잘려요.
0: 그때 예. 우리 강민주 씨가 그럼 그거 무명이시고 하실 때
3: 네.
0: 아, 저 언니 정말 부럽다. 어, 저 오빠 너무 부럽다. 그 유명한 가수가 그때 누가 많았죠. 있을까요?
3: 어,
0: 그때 당시에.
3: 예, 많았죠. 그 혜은이 선배님.
0: 네.
3: 예, 그러니까 이름 있는 가수들. 일명 그때 당시 아다마 가수라 그러거든요. 저희는 이제 시다 가수라 그러고.
0: 일본 말.
3: 네네. 근데 그분들은 어, 목이 조금 안 좋거나 뭐 스케줄 있으면은 나 뭐 안, 며칠 안 나와도 쉴게요. 되고 오히려 그분들은 오히려 더 반겨하죠. 업소 측에서는 왜냐하면 오랫동안 찍을 수 있으니까.
2: 네, 근데 두 분이 참 현장에서
3: 가장 서러웠어.
2: 한 발 한 계단 한 계단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네.
3: 네, 네
2: 참 존경스럽습니다 두 분.
1: 아유, 네. 그래서 또 이제 지금이 있는 거죠.
2: 그러니까요.
1: 네.
0: 일구 앵커는 몇 개 찍고 여기 출연 계획하신 거예요?
2: 어디를?
0: 여기.
2: 뭘 찍는다는 게 뭐.
0: 한 30개 찍는데 한 3년 하신 거예요?
2: 그러니까 거 출근하면 도장 찍는다지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1: 30개 찍는 거예요.
2: 아, 형이야. 그거 모르지, 그런 거. 아, 근데 나는 그, 시간 다 되는데. 스탠드바라는 데 저도 가봤는데
3: 네.
2: 저는 그 공연하는 스탠드바는 가본 적이 없는데 어디 스탠드바 그런 거래요?
3: 아니 옛날에는 그 오브리 밴드라고
2: 해가지고 일본어 많이 나온다. 네,
1: 아 많이 나온다.
3: 그 밴드들이 있어요.
2: 그래서 스탠드바에 있다고?
3: 기본적으로 한 6인조 정도 되는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이제 노래하고 쇼
2: 스탠드바에?
3: 네 그럼요. 되게 많았죠.
1: 언니 때는 이제 스탠드바 시대고 카바레
2: 서지호 씨는?
1: 저는 나이트클럽 그다음에 성인클럽 네. 요 시대 때고
2: 알겠습니다.
3: 네. 근데 자, 재밌었어요. 네. 또
1: 맞아요.
2: 자, 오늘 여기까지 네,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고.
1: 네. 네.
2: 자, 오늘 저 사실상 네, 대결은 저 강민주 씨가 이긴 걸로.
1: 네. 네.
2: 임신하만.
1: 네.
2: 이게 뭐 끝은 맺어야 될 거 아니야.
1: 아유, 네. 아, 연기가 좋았어요.
2: 그래서 저 강민주 씨 노래는 한 번 더 나중에 또 틀어준대요.
3: 네, 감사합니다.
2: 자, 네. 그러면 오늘 끝곡입니다. 서지효 씨의

0: 시원하게 들으세요,
1: 인생
0: 여러분.
1: 인생 길이 팡팡 터져라 그런 네, 뜻이라면 길팡길팡.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민주 서주 씨 고생했고요. 김태발 씨도 원영 탈모
2: 감사합니다.
1: 저는 내일 뵙는 거예요. 누가 최고다?
3: 내가
0: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0: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 입수 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주위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반포대로 강남터미널 고가차도에서 잠수교 쪽으로 가는 길 행사로 인해서 한강공원 주차장이 만차되면서 잠수교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지만 많이 덥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되도록 외출은 자제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방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으로는 가로수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부근 지나는 차량들 주의운전이 필요하고요. 이후로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5차로 쪽에 보행자가 있어서 경찰 보호 하에 이동을 했습니다. 잠수교 부근 한강공원 일대로는 행사도 하고 있어서 현재 잠수교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는 점 운행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5도, 습도는 5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에 더해서 조금 전 오후 5시를 기해서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과 또 열대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되도록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부득이하게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강남대로 양재 쪽으로 가는데 파고다 타워 앞에서는 집회 관련 무대 설치를 하고 있어서 하위 한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부근 지나는 분들은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길가의 가로수가 차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4차로 지나는 차량들 주의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8: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후 7시를 향해 가는 시간이지만 서울의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기상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겠으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강남대로 양재 쪽으로 가는데 파고다 타워 앞에서는 하위 한두 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이촌동 부근 2, 3차로에 걸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3도, 습도는 5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Hit it.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는 폭염경보가, 동북권과 서북권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서남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는 약하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이렇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또 내일 오후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무덥겠고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3도에서 35도 정도,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니까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한강 다리 중에 동호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2차로 쪽에서 현재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거문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구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Just a perfect day. Drink sangria in the park. And then later,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1: 왜
3: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귓가에 지저귀던 파랑새 만나 바다 아픈 파랑새 그 시신 날개 듯이 예뻤어

바닷가에 지저어기던 파랑새 마음의 바다 희던 파랑새 신나게 해주시에 했었어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랑새 마음속에 바라 눈물 떨구어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아, 우리는 흔히 거대한 자본, 강력한 권력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탱되는 데는 실질적 이유가 있지요. 바로 자기 이익보다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름 없는 의인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즉 세상은 그 안에 존재하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아, 저도 그런 의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익스트림, Get the Funk Out. 5214번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열었습니다. 이름 없는 의인 많지요, 진짜.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이 있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분들의 활동 덕분에 잘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그런 의인으로 좀 살고 싶은데 될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의인들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나눠보죠.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다이어 스트레이트, 썰튼 오브 스윙, 이어서 마네스킨, 백인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마네스킨, 백인은 7007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이 썰튼 오브 스윙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 마크 노플러가 그 피크 없이 그 일렉 기타인데 핑거링으로 유명하죠. 요새는 뭐 하시나. 엔젤맘, 안녕하세요, 스누디님. 아, 스누디, 됐네요. 예.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비가 와서 꿉꿉하네요. 지금도 보실 비가 내립니다. 공식 수면제, 달달 보이스 스누디님. 좋은 목소리와 좋은 노래 들으며 잠들을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게, 비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죠. 비가 와서 좋은 것도 있어요, 가만 보면. 가끔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좀 차분하게 만든다고 하나? 고맙습니다. 0511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 목소리 반가워요. 한 주도 건강하세요.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셨고요. 8913번님, 안녕하세요. 리트리버를 키우셨군요. 저희 집은 뚠이라는 시추를 키우는데 본인이 귀여운 걸 알고 먹는 걸 좋아해서 약간 비만이에요.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 리트리버를 키웠었다는 말씀 드렸을 때 보내진 사연이네요. 아이고, 8913번님도 느끼시겠지만 진짜 헤어지는 슬픔 때문에 맞아요. 반려견 키운다라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연 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요.

비겐 후 소망 들으셨습니다. 문게이저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습도 높은 열대야의 밤. 폭우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비겐 후 소망 신청합니다. 박원희의 고민상담소 시즌2. 스노디의 토닥토닥을 기대합니다. 아, 이 문게이저님이 그 예전 955의 그 박언니 고민 상담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담당 PD가 황정호 PD 아니었나? 맞죠? 이야, 이 문게이저님이 TBS에 정말 참 많은 프로그램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656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한 신청곡 에어 서플라이 러스트 인 러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듣겠습니다.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존젯, I love rock and roll. 4868님 신청곡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폰 꽂고 듣고 있는데, 우연히 락 전문 방송 있는 거를 알고, 그때서부터 기분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사실 회사 이름을 쓰셨는데, 그 회사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아, 택배 분류. 아, 맞네. 자, 피곤하신 어떤 이런 밤에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좋은 노래, 또 가끔 이렇게 신나는 노래 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한 순우디의 소소한 고민 상담. 어떻게 여러분들 괜찮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어갑니다. 7221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편이랑 아이들 다 재우고 드디어 거실 식탁에 혼자 앉아 맥주 한 캔 땄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치이고 저녁엔 밀린 집안일에 애들 숙제 검사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달렸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눈물이 핑 도네요. 엄마로, 아내로,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멍하니 라디오 들으며 마음을 달래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속상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열심히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과 자식을 그냥 믿는 마음으로 그냥 좀 방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잠깐 내려놓아도 우리 721번님 그렇게 큰일 생기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에게 화가 나면 그게 정말 큰일이죠. 스스로 화나지 않게 잘 다독여 주셔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또 왼쪽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반응합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바로.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끊임없는 희생이 필요로 한다면 그건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지요. 또 721번님 학창시절에 어떠한 미래를 생각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미래가 지금은 과연 늦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순우디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레너드 스키너, 심플 맨 들으셨습니다. 7221번님, 이 노래가 좀 위로가 됐을까 싶네요. 지난주부터 이제 요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쑥스럽긴 한데, 네, 요 반응도 좀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7007번님, 와우, 스노디의 고민 상담 참 좋으네요. 저는 근사한 위로보다 그냥 무심히 툭 던지는 건조한 관심에 더 큰 위로를 받는데요. 말의 무게를 느끼기에 저도 주변 지인들에게 위로를 줄 땐 그냥 툭 던집니다. 잘했네. 아님 말고. 라고 시니컬하게요. 그러면 상대도 편안해 합니다. 네. 5784님, 고민 상담 괜찮네요. 하하. 스노디의 진심 어린 답변도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지 설득력 있습니다. 네. 이런 응원의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셨네요. 제가 무슨 고민 상담을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고 제가 느끼는 바를 한번 그냥 쭉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위로가 되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새벽 공감이잖아요.

Beatles Come Together. 이어서 Newton Family, Love is Magic.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Beatles Come Together는 4424번님이 신청을 해주신 거고, Newton Family의 Love is Magic은 1347번님이 신청해 주셨죠. 또 이어서 꽃길 눈화진님, 어머 우먼인 러브곡까지 완전 행복하네요. 예전 노래방 애창곡이었거든요. 오늘도 갑자기 듣고 싶은 곡이 생각나 올려봅니다. 올리비아 투생의 Eden is a Magic World.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노래는 오늘은 이제 선곡이 다 끝났고, 조만간 보내드리겠습니다. 꽃마리님, 권디, 애칭 순우디로 하기로 결정 났나요? 근데 뭐,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순우디가 좋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순우디는 머리를 잘랐나요? 저번에 유튜브 영상 보니까 머리가 짧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네. 아 맞다. 유튜브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지난주에 했던 K2 김성면 유튜브가 어저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권순우의 새벽 공감 치시면 블랙신드롬부터 K2 김성면 그리고 여러분 그저께 방송 들으셨죠? 모던 빈티지 나와서 이런저런 음악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조만간 유튜브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YB입니다. 사랑 2.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아유,
1: 너무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각

0: 직접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이 높은 만큼 물을 충분히 마시고 특히 역류야, 뇌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되는 가운데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는 가로수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선화들목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복정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 습도는 73%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아유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평택 고덕나들목 부근 갓길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한때 두 개 차로가 통제였었기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는 4km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매송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밀립니다.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목감에서 금천까지 정체로 서부간선도로 진입하는데 2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램프에서 강변북로 구리방면 진입하는 램프 구간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로 이 구간 1시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I'm like some

마지막 빨리 나와 열리를 내면 내 storyline 나가 말더나 얼른 나가 봐라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열리를 내면 내 storyline 나가 말더나 see you.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중앙분기점 쪽으로는 신내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정체도 이곳부터 하월구까지 이어집니다. 내부순환도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정릉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홍지문터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 성산 쪽으로는 정릉램프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인데 성산램프에서 강변북로 구리방면 진입하는 램프 구간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간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포곡 1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 2, 3차로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2km 구간 정체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일찌풍기점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한꺼번에 빨아서 바싹 말리고 반듯하게 착착 포개두면 괜히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거 바로 수건이죠. 욕실 수납장 한 칸에 깨끗한 수건이 꽉 채워져 있는 걸 보면 작고 소중한 뿌듯함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 수건이 사라지는 속도가 왠지 좀 빨라지지 않았나요? 수건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그만큼 여름이 깊어가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습한 날씨에는 건조기 없이 바싹 말리기도 어렵고 몸도 마음도 금방 눅눅해지기 쉬운데요. 수건도 체력도 마음도 잘 채워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얇아진 지갑도 도톰해지면 더 좋겠죠? 눅눅한 경제 고민을 뽀송하게 말려드리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합니다.

우쿨렐레 피크닉의 슈가 슈가. 아, 너무 뭐랄까요? 너무 귀여운 노래인데요. 우리 앞에서 수건 얘기했잖아요. 저 마지막에 슈가 슈가 수건 수건 이러는 줄 알았어요. 네, 저만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천효진 PD님은 언제나 선곡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살짝 찍어봤는데 저를 보지 않으시는 걸 보니 제가 오늘 무리수를 던졌나 봅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대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